0: 나 파지면 된 게 아니지 말어.
1: 지지지.
0: 너 로 송구통이 빠르게 송구도 파지 송구지로 나 말. 답도 저리 로 송궁이 제대 그 송다. 만석 근데 해대 그 로 송나 다 배면도 와 엄마. 메팅기 만석 근데 해대 니 친디시 헤린 쓰는 악. 승게 쓰는 동부 겐센. 겐센 천 겐센 천다 히드 선나 저나. 샤상케 데르모 용케 샤젠 데토 겐센. 다 된지스. 데티노니 승게 되는 르닥 잡어 저리스. 대운데 승게 저기 치스나 혀젠 속차르즈 다 대츠 조히나 다 승게서 티히 다 드히 제 만색데 롤 파선 다 드니 드니 시질랑아 가보미 다 대모망마타 핀바문도 레데 다 만세 로얄티 샤고나 만데나 로얄티 샤타고만도 르나레 마레 대운데 니 로첸 티디 다 조차 판데 다 돈로로 담보 담로로 님바 로첸 카히타 조팔 판로사케 베네 차이나 로첸니 로지 직전지 로첸니 다다 로지 던디다 다게 담보망 다체 대여봐 다 정이 들을 판로고 다게 니 다 그게 가히 그 여발로 존재 말스나 여발로 존재 말스 다 여발로 존재 말스 다테 로첸티다 하장 노리스 다 던디 히나 다 네오 다 영아서 뭐 허전도 되게 게 다 여발로 존재 들이 이마뇨 시마뇨 당에 파제다더니 이제 말했어. 당에 자망에 앤디 딴데데 자베다 인지 직게 다 정운데. 다 되게 넌 현실 되게 넌 진리도선 니 말을 깨자르지 좋아서다. 아? 근데 저 다운데 다 깨자 되게 초만다 로르송이다. 야, 다 근데 되면 도선 아 다다한테 넌도스. 자 자마 줘봐 로송이다. 당에 줘봐들 전에 켐보야.
2: 줘봐. 하나 주 인지 장도 좀 봐. 미망 보찌기다 좀 봐야 돼. 민직지고 송조 전에 엔트리베 나와샤도도 지리에 대한 통문도 책도 다 제발에 님도 나교다 로르 신신도 지리에 대고 비주 단살리도 좀 변토로 가도
0: 네네 드네레도 뭐마 다 인지지 이게 답이나 문측들 다 도기보 통화향 그게 샤탄 그 문측 문 진요명아 다 망보도 용용메 니마르라 다 문측 자리스나 로존나 데 니마선 바츠 이바른 데 문측 니게 저 바 옌도
1: 제제제
0: 자만 의사는 다 개자 힘고이데 먼저 가라신 개지 희지면도 당해야 다때 그저께 다 이제 이게 정원데 접발로 정원들 떠난 캐버 시기도 와게 아 접발 던들로 정원데 당하고 배 찍바를 산수 찍바를 산 이게 접발들 접발들 로첸 칼스 다 로첸 노지 먼저 파제 접발 나토는 저지 다 신디토도 막 그나야 접발 나토는 저지 로말 거 같지 네 나치스나 드측다 나버터 다 쇼고 챵 인자 마제 지니나 안다는 호라레 다든다 학치스는 요거들 로라 선체 접하던 냠보만 쳇 때께자 로송제 든디 든디신네
1: 땡
0: 그게 그 너도 깨자 다 치들고 로제티다 라만도 증게 겐치 겐치 타히 간체열서 다든디 고족 든히온 다딩 내게 다 로첸 로첸 소리 단 단의 망본도 해도 되죠 그 단의 파시도 그저 예 지금도 내 로첸 내 로첸 배 로첸 저리 로첸 치면은 내 로첸 차 니 희한다 만드는 내가 그 로첸 치려면 치나 형보 말을 되는 거잖아 형구들 거시마다 나니 적 치면은 내가 다 로로 담본 들이 치면은 내가 로로 쪽바 치자도 그냥 요 로로 담본 그 내가 치면데 당인 당시 갈 혁체 뭐지 당할 타사 담보를 연데 나랑 그냥 요 때 무스다 던철 졸리겠다 거가 연달아라나 던철 뛰는 악다나 요것들 치서는 로첸테기 매몬 땡게 되는 이 아무도 가마 저룩자서 코는 로첸 저룩다다 로첸 드니 펀던게 대찰을 때니 로첸 히티즈 로첸 히티즈 다토이나 저즈르 베튼 로첸 진이나 용다 로첸 진이나 다 되게 몸보다 다 되게 야모를 쓰는 있잖아 야모 레드든 싶다 다 로첸 좋듯이 당 다 대마를 니게들 사장 때네 동동현 쓸면이 계산은 나를 다 로첸지 뛰는 아주 로첸지 뛰는 괜찮지 로첸지 다 야모닉 버리다서 등교 라이치도 로첸 뛰려면 계산은 나 다 로말 문통 라직 다 희엣 주트즈 조이치도 다 나 로첸 뛰려고 그러나 리마트 때 나지 로첸 옌디 괜 옌다 그 로첸 뛰던 때 당랜다 신게 까모메어 계산은 때 렌타다 렌도도 희다 니크 렌타 뛰는 다 어축도 탑히도 주는 좀 맞춰도 되는 게잖아 계산은 나 그 로첸티 뇨레 롭 다 로첸 파티원도 뇨케 간디 장카완다는 나크데 틀리게 파제 누메 따라신 지요히만 나게게 다 체메게 체르서 티타 동나 리마레 데원데 나크체선 쪼챠선 뇨제 레바논 다 사히 템바 다 히얀선 요토르샤나테 다 덴데온데 다 다토이는 하체이는 로총 허다는 론데 랭케서 잡어지 종 zongka jiaoji tisa, pachi ngi dhan mangi to maza meya. Ti tato kagil tiki dhep drama chin dhili koko mendoa. Ta tiki mendi, tayo ka dhep di lao tsin tiki yamu ma tsipa dhanri shin dhanyi zina. Ngi pan dhan, nyapin dhan, nyogan nyapin dhan dhanri shi gina. Kwa lini ji lakcha tingi zina dhino tsuido rish tindoa, jima kito na rima rish. Ngi ki lao zo ti ta tong tong tsil dhirik jongzhi jik chi to ta lao tsin tika shina. Ti ngi teka jukho tsuko na nyogo dhil jukho tsa mendoa ngi. Lotsen tiku dewa mara. Dewa ndi nga kiasina lotsen tinte ta nga tsa zanra kodi jokte wana nga tsa gen yenda kodi gen chuchi tari zanra zangre ti kya hendo gen chuke jok maang tsa tichi na zang ngal tindi ina chizir ko gen lochi wanda ki ngal ta tindi kacha tindi hien wana. Tengi tindi tsi loso ka njongde ti hachan juu ri hien katsak kiwa hi rima to tiri tiri lansan lansan jongde tiong to ma riz loso zori tindi zo kya ta so ji ti riz kya so ursa na nyo ji kun shu lo zhong shi tang san lo kun duhi tiki so krimi zi jokho zi ma ti te te lo zong te shi gina nyingbo zi ya ma riz jongde zori ti pa ki tui di hiole jik jo ri te kersi na jokho ti kamo ki tuyong to nyo tsuma nda jok tui ma ri ghe tiki lop hiyo ma zi kecha tindi hiyo na pachin rihyo ma zi nyo tiki jo ya mo tui da ta gen ting lo zi tiki po da zi na ngit na pa che te te on de hyo ma che ma ji jare lon ti da te ke cha hi re de ma lop chen de ndu ji ni na ma thor lon ron de ndu ji ni na ya ma re na lop da chwa de ndu ji ja ke ni chak de zo ti hong chi de ma zi ta nga ka wa ya lop chen de du sa ta ta ma chak de na kan thang ma do ra de ma ta nga ki ta de shi de ta ja ka to ki bo ya li ni ta te lo jo chen ka yin da jo wa ja ma ka ta ne pe ek ton ta chen ka yin da jo ya ka ta la cha zo de dwen shi na ta kwa ka le ka le ne ra
1: re re ni ngwen dwen shi
0: ma ha ne ke zina no ta thon nyo gi de ke tre ji ni ba den dwen ji ni ba te ki na sha ta ke yam mo ma yo te jong da ten na ha le ke gi te ne gong bo me che cha na nga ke jo ha le te me ja yi yi na da pa yi yi na da yi yi na da yam mo ten dwen shi ngo shi te ja ja ja kwa le ne ra ta te ko ka le ka le je yong ra
1: ma ra zu ta kwa le ya ti lo ya le ri ma da ke kwa ne ya ma da cha yi
0: ma ten de ra lo tse yamon dhe ngay gina mang da tsik dino pa yun dhe rang rang xiok pa bja tang lan lhasa kecha xina bja tang zara nge yin yun dhe rang na rima te kwa te len me len te man tsik te kwa len gana kisa na man tsik te kwa len gana ta ta ki tangbo kirsa na tene me yin la kecha chwa tseng zui tsa te nyo wa man tsik kakhi kecha kong rukun dhru ta tuyun tene kwa len yang lhasa patan rima ngay tre na man tsik kakhi kecha kong rukun dhru ta tuyun si te kisa na ta rong ka rukta ngay yin hi tsa tsa de ta kwa kali ta bja na ma san tong rukun rima san ngay tene san ta rambo ki la san na tong ngay lo tse tri na ta ngay
1: jwe bata ma su na jwe bachik na ming tsik mang buchik ki chuk ting yorwa
0: tene
1: san tsa kong ngaji dhe wa che che yang kwa len yang yorwa
0: re
3: Chobo Nampa, gen chashi nima la na, mongduan chongpi lamduan jia drami xiudang, xie ju changwi kambi poga jik rei di xie jang, mongsan pa meba nang. Di yang gen chashi nima la la, lorong zong lochun nimbi losi jikchi cha jing tang losi jie chen. Di yin niwi lu nang, chanto zong jie nga kong ni nang sara ju chue kin tang, di yin po chung ka zon ri gang ra to zi so ji go ni ling gap, kong ki.
0: Huma huma yin nga loda, ta lo chung kansan ma tuan sirwa te tini jana nang sa sung tini nga maham loda maham loda sung sa nga taan neki ma lo subu ku ma lo yaan lhoon ma rin loda nung shantuan chi si la shantuan lo chik si te kyangto giyu loda nang tui sirwa te tini ya tsi wun nga zang lang loda nang zang wun tani tata ani te ya zang yin wun tini nga mini loda tuan wun tu tambo nga paye le gui shuwa pana le lo zhok di le, lo zhok di, dè cè lì nà zì zàwù nà. Dù dù nà ngà bè zàwù nà ngà zì gà tà kà nà kùng bà. Tà sà chì kà nì nà rà gè zòu yà mà rì. Xù dì lò kàn dè yà mà rì. Gè kèng gè nyà kàn dè yà mà rì. Hà chàng tà dì mò tà nà, chùn chù mà gà tù bòng tà nà yà rì. Nzì nà lò mà mòng sà nà tì kà chì gò mà chì wà tà nà zò rì. Dè kà dù dù ngà zì lò rà ndì nò lò tà thòng tà ngùi Ta nian qi ji kan yi na, ta ge ge ji bong ka yi na, ta ha jiang zhe do xin suwa. Zha dong ma, ta cong ma da lao zha qia na, tuan yi zhi jiang jiang, ta nian cai yi tong bo, ngui yi, ngui ma qia ta ngui yi, long tuan ta tanda ka cai yi sun duwa, tanda rong rin du. Ta lao zha long zhe do di ngu ma, ta nasa lao wu tab rei, ta jia san na nga zha, ma yi na, ana le, ta lu cha tang cong ma da,
3: 安置的就马车呢，他干嘛通报员呢？员呢没呢，搞起的，他那次去的。那哪能说这么的？这个刚刚我是来自吉林的，那边，你他不呢？托起那收银，那毛病，老弟那里的，你给他家里里的，你这特别给那边有事，准备特别，这些问题收银。有呀，是啊，是都记得。这不那不错，老苏呢，后面杨队长嘛，一把，学员年底就要落马所向下去呢。老苏别为托米三弟赢了，他图个没有杨银。 老苏的协助配置当队呢，军体灭霸绝绝党工片当中呢，老苏军体配置用于了苏州。第二天，老米三队接女把党，滚雪老苏走向，小勇姐配置接了胸南机，老苏顶了顶了卡小把党，慢慢接队了钢特别，老苏你就能感情能个，感情一诺。

조남초 늘라시리다 디탕가 히시고디신조 차와키위가스 기니사쿠니바남 실한주연바르가위 깜빈즈모나 실랑외바라 도다 체마다불라 돌라보유 옌아다둔 두장기무디에 시빠라 사조람바다 대진이 마순중이 닌카키위 대나 기니사쿠니 깜바포위 지친히인비 대게더라 응고시 그타 가히진 게니 차강아키라 천진강리시그 기니사쿠니 깜바포와 응고시나 기니사쿠니바난지 니바라히그바나 멘비가히 차강아캬 레브라 천진시제디니 뒤도도 차강아키 난체현니 선토릉괴바다 뒤다 뒤스 야샤라 따제시디 민지 딘츠 게그미라 다그 옌 타마 쥐 간토시디 타마티나 차자쿤디 깜비마 제왕 시시바다 니니 깜바라 미션 테스 문유바시그 진예사쿤니 깜바라 포뒤지 토미갈라 깡라 드바다 카치 자바다비 사질 탄와 시바제와다 세냐 시바소지 니다 튼바이니 체모르 니다디다 하파스세보유 까티르니비 깜바라 순쇼야보시그라 뒤토도 깜바라 큐퍼텐유미다 시휴티유미 세카기유미소라 따지시그 까티니초 딘자슝유치 란신 민칸라소니 민규시그발리 란디지 두세시바소나 디니 무종와히 순니 제바라 응고시바 제바나 기니사쿠니 깜바포위 Nidra hiata kiyi, kini sakur nipa namji, kambi zangzala hendu sagu, lambo dito do giwa dang, kambar diwa nidun zingu, nzumu para na jeba dang, kangzi dangwa, hiwa piwa so, ngungo kanto shigu, kini sakur nipi, nikra, dakya nyambu shiji, kambar juna yabu yu. Yini, chaga jiwa mangaba shigu,

0: 天水节三岁令你，盲错同心他捏入洞。
1: 每次夜牛吃春泥，咱学大过度别玩转。北中龙城年轻里空，康给龙城节，临门都来一杯来请。
2: 리몬드라 히비에 칸게린치 신앙 유바형

0: 부부 다 공부 친구 지릴 되지 아니 단도 먼저 지수부터 나 매종 리리리리가 다 추콘 드리요 바이나 아니 탕가요 루고야 든지도 든지요 다 진딩을 먼저 뽑히고 좋아도 땡지 든지고 영 총라 지릴 되네 단도 다 단다고 뜻이 다 배우지니라 가지요케 아니 다 주세와 가지요케 든지고요 도노 신이 제신노 닌가 다텔라 도노 친구지 총 요자 아니 당게 그 총라 세이네 비치지나 초고 아니 드리인데 다 총라디 카슈디 하죠 조금 친구지리라
1: 네스
0: 진이 신다고나요 다 실로 제신노다 진리 가르스고 신주고네 가이나 초고 아니 로타치 카위네 텔라 다 정이 드야이나 초 처음에 텔라 다 당가디 제동다 베르니 노로리다 디노로 추종 고지 아주 먹을 남고 위로
1: 레라
0: 드니 만소지 소아리 발아 소바 드니치 노리 카실라 소바 만난지 세고 로지고 다 만나라 소바 또 소만 담아서 주목 올라오네 다 모초 다고 지시바이나 난 상가디 하정 다 저당도 진리가 이당고스라 상가 장점 많이 봐 내가 하정 대로 내란 선배 그 이제 정주지요 상가 대라 코노 뒤쳐대라요
1: 누바지오리라
0: 자유는
1: 다당아 저 탄카된 레게시디 잠바 카코 심보시 로지기 제시 두유 점보 비셰도네 지적도 아하 다 라리 데카데 시초 차코 제마 고만다다나 어 겐신다 근데 레도 친조 상당 아니요 난지
2: 나소라 다 제도 점먼 점메 제동 아 짐바기 제초 다 점먼 만데 메서가와 아테 데카니 그나리 요 제도게 체크하고 할리바 기든데 제 레데 이나레 마만 보게다 전난지 계좌가 천이지 신용하지 열어봐라 드는지 저서 로몬 드니 데서 매 근제데 제 르본데서 바차본데서 드는지 통도 쓴다 다대가게 드는지 산나 통원데 데라 다저 또 로몬 드 메시지데 다 로몬 된다운데 데라 대처 리보지 거기 열어봐라 대처 리보지 산을 지는 마 틀을 파는 마디나 다 로몬 된다운지 요 말아라 산을 지 귀선에서 저거는 다 자발리간다스 노라 존나디
1: 제라 다당한 쪽에 시당가 차콘제레 리리리라 덕히가레도 아게 근데 르몬텔라 로치치데 첸도 투디 잠바 마크히가테치 데모는 로고여사가 나와래 나졸레테 용고돌라 데다 다당한 쪽에 세그멘도에 지 첼라 제초 첸본다다 제게 롱세 롱크튜모토디 르모몬츠치 이조몬츠진다 첼리신자베 마크히가텐데치 차지레세 다다텐데치 시에서돌라데 첸나바가 토니 파젠가즈 다하고에서 데마린도 세센데제레
0: 맞아요
1: 다시 당가즈 르모세야 겐가다 세욘데 잠바가즈 베베케 탕가지오츠케 디단데라 당간존레나 다 차코이제마가 마치레 아 하고바 다치 당가 나바카시에다 카마가디나 츠베치 우간발라소 아메 헨사르세다 캄헨사르세다 나조 칸쇼네인자 덴데고뇨야라 겐체나바가 지세나 지탕가 베베 탕가 르모텔라
0: Rikchi tiro dem

0: 망소기 튼다 치중 상마를 승구로 제괴받아 망소기 초안이 김튼인라 개튼야 인시송규 지계수지 당안중앙기 총결기 레튼을 채투 통진지기규받아 서두타 대두 지두 김수댄파 시베 리덴제기 팅럽진기 미망총결을 조준세규 카세되받아 총결은 안기 대규닝부 규수체규대야 루지 개진인시 내두나유 팅은 토칸 닝베 인베 간라 탭차 인신 탑산 냠주 타 산주 지주네 타체 김산 제제 차긴 존페 랑주 캉바 휴바타 토소 토사르 존나 로게 유라 샴토 유나 메도 둠레 휴베 파레 반송 연람 충숑 시민 신춘 총미 듀크티 듀네 뷔체 므세 퇴부 레소 신휴 상하이 총 예르 캉베 토담 주기 주장 宣파 능유 인키 산주 지타 탑잔치 파르 데츠르 튼다 춘주 시시 文章提来芒索基得的错误的人业级别生存存积学。俺去芒索基吃瓦吃瓦他刚爱吃瓦心这吃瓦日故吃瓦这期来军南开启叙述下年中间的事儿就是他西林基学习所芒索来军恩南学习的芒索基托出他一座的出入界军队俺吃东归西去吧是。 地区宁波九四七九年，芒族的托普索尔塔基础的第四届七六冬会雷军开启举行。龙安镇的蔡桂娟阿边生，借用其来过三度组别重叠其地区宁波持续集团阿东九四七年，地区阿东了七三地区其组军团九四七八团，表点重叠的其作为拍看，全用的准确不实。
1: 结构空白塔就是欧元联康电价军人马教师跟国华关鹏起。俺去对抗塔重叠塔重视组织部塔娘们这些托，团员切人会民生解决党委局重叠的去把烂塔出口端出表象，这扩端所稍微不能成为组织就是解决了解决了解决塔。你都你说这种了了，门卫细菌国同局了，启动中的规制前的重叠的去稍微不能成为组织去没单位吃抗拒设备，忙错去错啊，俺会第一点把切就引起去把是。 내초토바체규니미망총결기도시란린다르회시제랑세히바타딤쇼댐페총결디규니미망총결디윤튜앙콩베동회미빈케진시힌총결서규르체바규총결기딤쇼시르동화타총결기속제대자레자르구디동화총결기출로타슈균뉴스주지치쇼시르동크
0: 你俩们推荐呢？宁夏银川区一片的比重叠的女别组军了，军军安固定当瓦塔。金凤区是那边刘秀喜吉林铁扫沃扫帚给女别点片，你们对那边帕尔康苏有贵车片。重叠的区徐军七不给干的，他就女别头把马塞。吉林区中港孟西乡送土一把车。银川重叠的重叠的土丹据重西列车土丹出去主任东立军区。 吉林铁干了的呢？吉林群众西塔浪过了九十七一百塔，团外头铁瓦多，雄在五洲镇阿塔段东新片，七九塔周周牛镇进步千步些远。七九八百条数，七九牛镇进步铁南镇头八九，重叠的去学院塔区牛镇头就越接九八十。日电重叠的组装七九年，重叠的十九日下九一南团开心喜庆。
1: 他路内松三内卡起人流重叠的组装了军舰美牌的高地高速单的女骑军用了电台，表现都会空白的高地动画谈，表现都会错话准确不实。雄安区雄安重叠的自家电台电话的产品重叠的去来钱麻辣后大转型区。江苏台陕西所四国区每套人流的电台，第一期电力设备的频率这么低，三路东线被人流重叠的忙不，中央错去错话。
0: 叠加谈，体外制度点拍了就行去。他留到王阿拍了，让姐姐结合人别重叠的三角的切断，拆过他们的重叠的三角的切，龙阿先切拆过卷阿拍，我说切不扎切一把是。拆过呢，重叠的三角的切，推最容易谈，来根一个，冷天三八节卡在水巴谈，你在做我卡就谈，做那来根卡，你说做什么东西不是？
1: 对抗他重叠的他重视组装部部长宣判，侵害上级。盲村联系铁看不厌恶组装了规定动作作为一把他重叠的他重叠起地规宁波军队啊，有个接盘。地规车上组装起高速动画，重叠的起级别社区部些拖着动画，重叠的起抽对针织麻辣推上的动画，重叠的起军看麻辣，两次七八节集团天，部队错位拍看队就是解决不是。
0: 康巴亚波组中的规矩动画呢，重叠他重叠起。

0: 主播春秋言的，我的名字是贝纳西林青农，七吉拉荣家家，你爱学着当部的七十，咱俩托三国清洁丁去支持当部的，干的日子呢，转你得令，打下了我个抓的人个领导书记人，荣家家，你爱学着当部呢，你爱个用一把刀，咱俩托三国清洁丁去支持当部呢，荣家汉家人下面对钱，张汉家杀掉西边三国支持这些。 나당 미젤 샤총 나라가 야총 출라가 두부춘총 미젤라가
1: 今年凌晨，中这把象征的是学全国开春节，新开的这边这首开象征之行，主播这么错，大家么？北京龙城年轻李空姐，康给龙城的，达到北京三九年不拉来城学经验。
2: 北京龙城人民群众朋友，康吉龙城的，大大北京三九年的年轻学军人。
3: 新的人才能学军人团组呢，年头你在这里，中国北京结合马来亚各位，杰西云南干果特色战斗阶段比战斗级队长等比战斗将这位过当。
4: 得了黑马来亚各位，杰西云南干果特色战斗呢，这送错过了，云南三年级比过了。
2: 郎中杰参加科技个农村配送车比写过比呢，杰吉满足对钱了，点击区别过了。
3: 龙安新区这边，来自助理配件牛不雄的过送人，向了林村县农村市场南进出。
2: 大家来过年的这边事儿，年冬一个在这里，中国北京节黑马来亚高原，杰吉用了港口特色人多的各段比，人多的些些年年年成功做不动。西北杰吉用了港口节，人把年差几个再算人多的一边过年。
4: 人多呢，杰克小农个确实头位，人多若干交接动，人有把家下休一把的，对上东边人多的，宁城的赵松村在用开节，先把中把人行，蓝色石板路，先来家东一个这个东厂安岳边，人有把做了牛黑洞港口的原则，老多接了崔个内部提醒一把的，李宁人多若干个什么，开麦龙，四个托伊，那个用天东坡人，那个运用哈种子半岛，俺做人民祖辈那组也半岛接送把的。
2: 恒生峰瓦泰山吕在林区入卡个什么？阿里外定不可以，大厅人都能有句行为，还种嘎巴熊。那个运用还种在半路接送把的。如果话长红个，但是这些港口人多了，点么大句熊了，有这个雨水公平，牛肉下句行为，还种嘎巴熊接送把的。俺就觉得沟通写给到团大东瓦东对呢，人都能有看出，人这中间这一句广播心里的团巴东。
5: 兰巴尔多尼亚长比这种举动，肯定容受人这中间这招进人用这种规模不具有吧的。人这中间这一句，工厂门把门的响，粮食种粹种嘛，这些尼玛意，人家把俺最国家的举个比，俺最荣贵哦，俺龙啊用啊用，工厂种的总部特别热哇热了，人这这种农村特别热哇热接送吧的。这一句，工厂白马丁种粹当直播一瞬间，敲次人个。今日让你个门把个。
2: 道路根基拆迁呢，甚至百年拆迁呢，但俺们做个，加大个进度弄了拆迁呢，加速兄弟党、兄将军之类，还将个搞么重视，进度的拆迁，俺做跟上上了人种，跟那大家个，地主个跟那永久个热话要死。人这中间了，恐怕见到种，这就种大就种嘛，加上大话意。
6: 当个这个进度点了，点么全部接。
2: 如果话下垃圾，那个原装还种这么多了，老难打弄，不要去人家越过下压，脾气全部冲动。
4: 다리 전전도 표송 초비 고니 렉룹 용위 면도 효진이 예송 바제 저송 속거로 인정 그도 인정요 바주 로모 켄제 삐르제 디바다비 연종 용료 셰힌 람의 대잠자 첨보 메바동 국자 뒤마르 주거비 콘츠 뇨르셀라 땅지 내비셰데 직지 니트위 전된도 효힌 데모위 알롱가 다동 데미 타미 서치지 쇼소 직지 니트위 옹저로 닝저 종저 공보 잔다종 셰바 종주 종마 손남지 Then you pass on the current job, and so young Simki
2: Kimbo
4: Tepsion. Legion, 원튼 전교바라 뚜통 마보 에히 표정 먹게지 원튼 전교바라 뚜통 까보 먹게지 까장 원튼 전교바라 뚜통 정거 먹게지 시 좀제 원튼 전교바라 뚜통 세보게 제요바리 뒤섬 동변 전도르 죽지위 전교 조카카가 테마를 내서 잡데 뒤섬 니빈 전도르 제터디 셰힌요바리 뒤섬 동변 전도르 제앙 당보 톱킨 뚜통 세보 동장고 톱킨 중국 안타 멘티 링슈 강고 조카근 전교바 Kenyachip, Anli Sida Archi, Tansu Dong Bata Shile Ngapjui Tsamsun Yorgab. Nge Lingin Gangko Rokagan Denghuba Hikdang Nyamto, Bongdor Lahya Shini, Tamin Dendur Chapo Sheji, Tar Nga La Jaka Topchung He Sumbari. Dunsam Dongbun Dendur Je Dutong Garbo Topkin, Hongsheng Weiwa Taishan, Luisa Lingshu Rokagan Denghuba, Anke Taiwan, Bolo Endi Neyi. Dizhin Nge Bongdor Lahya Shizi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 드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르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팅 카바 소냐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yung nandi dodong rabo di te chere se dili ane tenji jungo lena taga mi ba tenji cik nyung nono mi deba tenji mi ba tenla ngar nipo ngibar tenba te chere se na tenji zombi ku go sen yin se yur tenji dala ta te dan tenbar sanji bagi yung dala yang to tambo la ta cheje si yur cheje si bari tan cheje dala yang rik nga rabo jindu cik chere se na cheje ki cik dala ane chichichichichichi lan che se ni 최세약은 직대 용행 같은 데 그 취직을 했다라 최비 타진색 최세약 직대 옆이 타라 옆이 대소라 최비 타진 그 취직스 님바도 처리잖아 아니 대빈 타진지 취직스 아 지지 지지라 대 지지 지지라 대 대바오스 아 대기 빅 친데 타라 용행 같은 데 그 취직을 했다라 아 대비 타진지 취직스 스마데 드니 샹설 타진지 취직스 어 취직 그 직인 인줄로만 아니 샹설 희비 칭대된 바 샹설 타진 게 취지스 드니 희제 타진 게 취지스 희발 제바 지 짜히바 전 짜히비 게 치 그 아니 타진비 게 된데 취지 돼서라 희발 제비 게 타진스 희제 타진 게 취지스 나바데 더비 타진 게 취지스니 지지 지지라 더바인스 아 릭던니스 링던니스 알레나 아 드니 더비 게 타진 게 취지스니 취지더라 내릴 거다 아 치그 나만만 하기 차니 아 링가나 보지 링안을 보지도. 제대 왜냐? 니가서라 희제다 샤샤와서 안 되니 대한 참참라. 아, 그니 특직 노는 템 봤던 데요. 니들 최대 늪이 다니지 히브리지에서 멍글 때 탄제 등양 뜬바유 체험바히 뜬쇼로서니. 아, 다 최 최바다 뜬반 최제서 안 돼. 자유찬 희자바이나 아, 열 담바대서라. 고스 기바치 무건 바 늪이 다니리스. 대서로 귀반 늪이 다니리스. 진세 디셔나 Shiba jeba la soba dan cheje ni nga yo ma reyes. Shiba jeso mungge de hije yena cheje mengi jiji da. Cheje yenso na hije mungge yin mucho ba da. De ni da jere zina penso pangal da bunga da ma reyes. Jinsen ji shiro zina tanji tunya tunba ye chiwa ba ki de shiro. Cheje yena yana hije yena ra ndor dini xena gang. De ni ndoji ge yel tamba tunba la soba. Gewi kini la soba deso ji chiwa. Deso ji penso sobi ge yuen ten. Deso da.
1: Tebi 차이 연대 집이 차니 그 충발했어. 연대 집이 차니 충발했어. 뒤인들 죄지고 고대는 고대기에와 끌위비 그 집에 담았대서 이제 연대라 친들 잠보 고니 나바지 받대. 아 죄지고 대리. 뒤인들 희재라야 때 이용 충발했어. 아야. 근데 이형 아 희재 코로나 이제나 면허 막은 놈 어때라 고대 아버지 수순이래. 내버는 대비 니보라. 매바 희재 지샤 빼세니. 랑그 강세 놈 내버는 대비 니보 대비 그 대대리지라. 아니 전화냐 배 코로 매바. 저는 민수 아버지 다시 비기 취재 받던데요. 항상 취재에서 교열이. 때문에 이제 자유 찬이다 취재다. 취재인데 안가 말이. 어떤 대지지. 다들 취재지 꼴 때 대지. 다 원나 선집 바그 자와 코란 거 놓나? 안 취재 때라 지금 지여 봐. 취재 때라 지금 지여 봐. 취재 때라 지금 지여 봐. 원나 취재 때 강을 쉬어 봐야 되나? 취재 때 일 열 쉬어 봐. 담보 실 괜찮아 상처 와스. 괜찮아 제발 제발. 니봐 시란 야비야나 샹차와스. 괜찮고는 미설 아제는 야비야나 샹차. 스마 귀왕기 따기와라 샹차와스. 다 귀비왕기 아니 따기와 세안데라. 아니 샹차와리스. 되니 예바테 전조실 키바시당 시라 희니나 샹차와스. 아다 라나 페 치보 따바 연자 때라 전조위치들은 키바시당 연기 하바데 시라도 아니 라나 가르치 그 기비키니나 아니 샹차와. 얘는 쳐봐줘. 던지시니 선집바가 자와랑 놓나 지지대라. 드니 직선도 다 되고 놓나 담보대 처리 있어야지. 쇼 괜찮아 찬사받아. 다 되고 직대 간다지린데 무슨나 강라 연대 총아위 괜찮대라 찬사로. 강라 연대 총아위 괜찮대라 찬사로서니 직대시. 다 강라 연대 총아위 괜찮대라 찬사로서나 강세한데 책이 차니 띠바이나 근데 쇼작치. 就是四等，现在得生意，啊，现在得了，吃生意吧，跟那里，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샤비는 남도 파문고 키네 우치 파도문고 키네 우자 키시 만나 마죠 나 파도마 동조사 마네자 바마 동조사 마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하비 사메리 문고 파기 촘베리 트테르 나나 고비 의길라 키히 키비게 툴라 두샤나 춘데 갈보 설바티게 야하다데 테니 쇼르노토 에바차기 잔데 툴라 고비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추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효

0: 안알 로체니스 디드코튼디트네 카조케가 저게 다 벽에티 도스도자 잔 자식이라래 한 자신 항항 산도 다 간리나 산도 다 되게 그저 그 초악치들이스 단 다신히다든지 다 초악치들 다 인도 자자자 대다레레 초악치도 그저 다 총례시 롱롱 가서 그래서 다 조차적 당 사자카토마 아 장성 그 다 사자카토마 그 제브르 제모스 제스나 다 사자카 마르드 단 다 소논 된다그라레 소논 단사드 맥레바 치스나 상어 동조 효스 대원드 다 자나 나사지 뇨데 레바 세기디 다다 간교 산토 그 뇨그디 레바 세기네 송현 토르크 준센 파젠 델토스 다 정이겠다 당에게 치즈르고 다지 녜이르든 다 저지 마종데니 다 덴데제다 땡아 그나 다 토머크 다 덴라 힐친 진진린 다 덴나 힝어 그 로틱 세길 쳇 더용데 다 로 담보 다 로로 님바데 졸 다 조모테치 데 고마고마 다 타사 안 담보레 다 흉켄제 기겐 겐바데 기 다냐뇽 응보트 만알 다라나 시다 히테 나센노노 미 고아야모츠네쇼 다나 라포르 로로 쪽바노 레온데 로로 쪽바 티온데 로세마 티온데 당어저게 담보 쳇스나 멍 쳇 여바 덴디친로 그랬더니 디지 콜 쳇스나 다 쳇저코 선지바 쳇로 데넬 히타 담베 데네 종이 데 공바 덴린로 온데 다 뇨그 로직 지르노노 땅 알 강가 팀으로 저나 말 강가 같은 것은 러러슨 밖에 난 된대야 뇨 아따 뇨게 야모슨 되면다 된돈 다 러러님 밖에 안 되면 되면다 된돈 러러 이박 되면 되면다 된돈 코솔 다 바차스 세상 뭔도 젠로도 지 아 젠로 다테 네 사노이 양네 양도 돈은 있다 다 바젠 로체 뭐지다 뭐마지 데다 다다 된 tan dam ndo ram ndo chis ta ta deb non chis na pa jin mong chian ran da re do tin ran da ren do ko nang de mang ta ten ne lo du jing na la tang ho mang ho mang ge lo zhen ro di na un ni ta lo chen no la bei lo chen ta an zi lo chen jai lo chen mang che na de sam ra de ro jai lo chen ta ten zang ko ni ma ri no chu ti re re sam zhe yo ma ra na dang sai na ta de ge chu ma na ran yang zhan yang xi 베이 라첸 제이 라첸 안지 라첸 데네 슈디 라첸 데르여라 아 되게 끼쳤으나 장가 신체들 라첸 투튼 신체들 초마 라냐운데 다 니마를 파게 다 형소도 공소 마피나 데네 축디 리르츠 니르츠 데마도 요마레 데마도 멘데 다 뇨고 그겐케다 라첸티 호디치 라첸데 파 단 조조그라라나 데 리카티 따따 스마트나 야 로소 링겐 드먼도 스탠디 키오라레 아티 케드 갈레 라더노 바자 로젠데 따트리 바인디 단 요데 그 로첸 드엔 토지 바캬티 레바논 야모스 조토먼도 따텐 조먼도 데탄 요그데 치스나 단 로런 토산체 로르 쪽바나 샤존송 소마연다 야 사바존은 나긴데 흠미 그 바캬티 먼도 따텐 요데 따가 아따 제마 단 로런 담보 티나 안디인스 로르 쪽바 티나 로르 담보 그냐뇨 짱 저스나 냐뇨데 안 정말 로그로 그러나 그러면 로운데 다 로저 쪽반놈레 만다사데 참한다 가닉션도 다운데 다 로런 담보 다 로런 님바티는 대식 마기 대야모지 잼터 데네 뇨그리 그 다 이게 저운데 아야 들록 니바는 대식 니바티 전나노 야운데 치즈나 뇨그리 그게 다 나반등도 소티징나 히비게 로첸 다 되게 신리티 자운데 다 뇨 자차 나치스 그때는 신리티라 나사나사 포그만 빼 가세 포바 차 야나야 그저가다 이게 쩌노니 파제 이래서 양마라나 욕 가식 들어 돈했었더니 이게 너는 혼족치 양마나 양족치 양마나 양치 다 된다는 신 다 치르스나 다 딜라잔데 리면도 다 된다 용 베지 다 베이 치르스나 되는 로체 정상 하장 좀만다 까난 침보시야 괜히 다 개자 그 고육 단자와 여지 되네 니 치르스나 로체 정원의 냠뇨 로체 정원의 냠뇨 됐다 하장 또 기본은 선다 다 로체 개개인 그 로체 스마트디 전직 도서 간데스 다 산노 똑보 마치크 도서다 최초다 자마히나 데르존 산노 돈히다 다데 하장 그 치당 노래 인산도 산송에
1: 컨테스 우리 개개인 주바 가르쿠나 보고 삼년을 해야 되다 즉 갈래 가고 도시지
0: 다 된지 라포트 최초자 자지들 로촌 로다 춘초만 오늘 세상 그 장고 피바탄다 세트는 바탄다 자타고만도 네 된지 산송 네 소차 로센 반데 나타통 킹악체스나 베이 로센 치딩이 네게 랑근디 바죄 그 제이 절 로센 토모달 힘주 토모졸레 치르스나 코 게이그릴 다 로세 치탄데 자차 자직 바르서고 디노 디나 나랑라 다 치스나 응어 그 베이 진 선치바나 제이 진 나타텔 유파 저이다 어 탄텐 달렌스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kati chimbo re tsano ngi ngoma
1: ji ji ji
0: ta tel lhasen patisa la gigen ke ngoma lhasan nanda ke yamot zion do ko kalez yo mara ko ma lhasan nas ha ko de sonje pa no ngot ta de ngot da to ki lhasen ta zong de de ne zo cha za chuk de za chuk de de he yamot ja za chuk de yamot lo zong je lo lo chong lo ran yi pa ku te ja ka sa la ta le he jong ten do так геген кахек течасана ньонжо манаржа да хёлен жома хёлен жома да янде кок лоцем анди мартин дит лхи жома да жонлик тесе ямар
1: то
0: дит ньо до ньо зондра та ти толац син да та тен ген ги геген ги дик мти тиген санче па да ти тиген та хача ка кама зо цар чесана кол цаца лол мец ди
1: ре ре ре
0: та геген цацам дхе чик хипа жа хина ньо цаца лол мец ди та кама тома онда кап ти дин ньо цлос ке та лоптен ту ке та лосон ген ген ген цлос хи ген ба нги катидин кечат хин лора еба касл лхе жоате лос синда симда тател чинак камат жасина нартын ябон сандо сажо мама гацол хатандо дина таис кабор лосонч тате цуманда лосонгре тенсайна та лосонч дил читанг та цуманда дил та данон шигмдо шакбак че жачрон зоч та шакбак че жачти гүг гүжрид цай ки маги хижа паче та хижа зойте лоят шарума хижа зиёра та лоят шагна лоло мазона пати хижа те лол нитожи маро
1: те
0: онде кана канза ка та лол зонгу те дисон пена та хижа

0: 초보 천천서 다른 그 나도 미자 시비나 신린천어 나가 로촌 초보 조모여의 란던지 조안나 존재가 행아 효제 담보다 간다시 잔런토 상구 천절 땡키지치 담보다 간다시 집이 좋아되니 지그가 렌친이 인도 좋아되니까 렌디 산노 동수 렌친 근조라 나가 조보여의라 좋아되니까 렌더 수지힘
1: 나다 미젤 샤총 나라가 야총 추라가 두부촌총

야 달라 틀치와 고개 포트라보지 나라게 부모 고개 리게 샤보테 로라 코피보 지나 라냐로보지 레라 케살보 투자 라 히로보지 에리에고보

0: Jachiwi Sengke Namba, Nganu Pejong Longchen Nyenche Likong, Kanki Longchen Je Sanda Chichi Lengzeke Gegen Loza Nyema Yin. Tsama Khansan. Tene, Lontu Goma Gnang La, Ta Nganzu Zoji Gang Hebali Sedi La, Ta Sengji Bigi Zawa De Hebali La, Zawi Saji Sun Yobaro Wa. Saji Sun. Tene, Saji Sun Gnang La, Dambu Tomar Gewa, Denji Zomba Lengju Bigi Yen La, Saya Digi Nang La, Yang Tse Mui Ba Dang, Njirsha. Chiji, zombar tangja se ni, de la nansi ki saji ye yo bari. Tegi tangbo, tse mi ba se ni, eni, tenji ndegi, cenjang, ganja jen ba. Da tegi gorla, ngansu ma, dade shi ni ngoti shi yo ba, tenji jire. Teni tenji ki cende dan jelte, teni sangyi shi aji ki zhuang nying rapo ji geyo. Teni de la nabal henji ki, di gora sangyi tang, yue tang me. Ani ti kola rang rang su su gong tsil sam tsil kandayan da ji shun yu. Tan dar ka su papa, ani chua tingi ji kola ma sahi ndo di chi shegi yin. Tambo di chiri se di lu, ta tingi korang ka cenjang la jabi ke ni hengjir ka toni e sun yu re. Tingi di lu ta jagar ji ke la baya karana mula tinhe nama se yan de peke da tsa tejir she yung bi ka se la Ani Beakarana said Long Temba Tang, Mula Seate Tsawa, and it Tanish Sunjiba, Nama Seate, He Shawa Jiba. Ten did it and dig Nerche Seande, and it's Sunjiba Jiba in now, one of Sunjiba, sir. Get sent a doggy big Jensen Catay in a tea quarrela. Ani Page Dutty, my Wangbo, a Tatan Chente in the town, Sud Penche, Zula Chijinawa, a corn number in book, only Gonsil, Dosji. もらうよ。わて、感じでいいですね。もてし。だてら、せたんが天地が千たばらたんがそう、根拠論の日ばれ。あ、ゼバボイゴネタバ、天地地4000ゴネタバ、そうし2時ゴネタバ、ひわぼにゴネタバ、ペイゴネタバ、ジュジャイゴネタバ、ラソバ、あ、まんぼよばれ。てかなら、あに、ただ人前でんじく。あに、寸地ばせやんで。あ、ジュジャイゴネタバです。人前の カルスンジボグジョアジャチェルシニングのテンヨバレス。カルスンジボグジョアジャシテンバインザ、アニジョジャテンキ、チャニ、ナラスンジパーセニ、テニチェンデラタバレス。アンドコングデチェス。タウェンジャンセットペンチェンクンデバナギシバインナ、テンチンデラ、タタンジュラソバタン、トモワグ、チュジ、ゾンバタンジャラソビヒョロカスンヨバテパプニ、テンチ、ランクヨランクトモマインバグ、アニ、
1: 아주자트임비크 된제근간소 간더 된 간데지는 죽더세 바이나 아다도 연접이되는 죽더스 연접 봐 라다 연바다 참아 자거케라 야나 베케라다 테인디라 자거케라 근데 네르사바레스 베케라 근데 네르사바레스 이데 티브즈 텐지지 첸테 아케 강 그 원데 신이 연바 어데 연접어 됐고 아 민정이요 데인들은 들 연접 바세니 아다 덴렉 토니 너스 니조지나 지금 두스 와탄데 nganzu sahi gu koro yin. Ta tren kaas papa di chere yisay dilo, ta nyingba, toma gaya leji dengi nandi nyingba, njersha gu kosh, njersha. Ta shetanga nganzu njersha seyan di, anga yada njahe jinjere ki njersha wate, nganche lingi jena ta jagaraji kege thoni zambi ki tenji di, jagaraji kege thoni zambi ki tenji di so te, nganzu pege kege todur tsu

그 춤바레스 연대 집이 찬이 춤바레스 대인들 제제고 고대는 공기와 그 위에 비기 집에 담았대서 이제 연대라 친구 잠보 고니 나봐 제바데 아 제제 때리 대인들 기제라 했던데 용 춤바레스 안 아야 근데 이게 아 희제 코로나 이제나 메노마그 놓았대라 고대 잡아지 수수요리 내버는 대비 니보라 메바 희제 지샤 베세니 랑가 칸세 놓는 내버는 대비 니보 내비 대대리지라 아니 드나냐 베 코로 메바 저는 메시 잡아지 아 다시 비기 취제 받던데야 그래서 희제에서 교리 되면 이제 자유 찬이다 희제다 아 주진인데 아 nga 말이 아 된대지 아 다들 취제 주고 올때 된대지 다 원아 선집바 그 자와 코란 거 놓나 안 취지 때라 아 지금 지여 봐. 아 취지 때라 지금 지여 봐. 취지 때라 지금 지여 봐. 원은 취지 때 간을 쉬어 봐야 되나? 취지 때 일 열어 쉬어 봐. 담보 아 쉬르게 줄라 상처를 와스. 아 괜찮을 줄 봐. 니 봐. 싫어한 잡이야라 상처 와스. 괜찮고 너는 미설 아 지금 잡이야라 상처. 선바 귀왕기 따기와라 상처 와스. 다 귀비 왕기 아 아니 따기와 세안데라. 아 아니 상처 말이스. 되니 예바테 전조실 키바시다 시다 희니나 상차와스 아다 아 라나 페 치보 따바 연자 때라 전조위치들은 키바시다 양게 사바데 시라도 아 아니 라나 가는 지위 그 기위키니나 아니 상차와 얘는 쳬바지 된대시니 아 선지바가 자와 랑은 놓나 아 지지 때라 아 되니 릭선도 다 되고 놓나 담보데 처리 있어들 쇼르켄 쇼라 상차와 되 다 되게 측대 간다지린데 무슨나 간라 연띠 총아위 괜초 때라 샹차로스 간라 연띠 총아위 괜초 때라 샹차로스니 아 진데스 다 간라 연띠 총아위 괜초 때라 샹차로스나 강세한데 체기 차니 띠바이나 근데 시작치 제주 서동 시다 대생이 아 시다 때라 최선이 바그나니 에 아니 강세야데 직시 아 데들 시다세 디로코 시다가 미치 커니 아 아니 시다치 니즈모 마야 코 시차니 아 아니 니즈모 강라스 강히라스 강라스 연대 총아위에서나 강히데 히라 연대 그 총아바레스 연수 연대에서들 판선 소비기다 아 취지대서는 가서 연대에서 교러와 아 대응지서 연대 총세디서 라나메 봐 치도 봐 비기 연대 어야 연대 그 눈이 춘주마 봐 연대 첨보 연대 되니 초도 줘봐 나와서 안 되는 옆이든지 치바다 나와다 옆바다 다 왔다 대수 쳤다니까 된지 말해 얘들 강라 연대 총아 와서 강라 연대 초다 대바서야. 이 연대 초다 대바서 쓰잖아. 강이라서. 얘들 강세한테 미색 미치까니 니가서라 아 강사 셔라바지 니즈요 말이. 비미티서는 강히 바디 시다리. 시런 줘 바래. 강라 연대 총아 위스. 원아 대도 강라 연대 총아 와서 쓰리서 바이나 총아 위스는 저다가 체지전이 총아 와서 쓰잖아. 괜초 때나 상차로스. 어디들 총아사 그 일대 생이 봤잖아. 괜초요. 단 디가서라 아니 강라 히비가 강대다 괜초 히바대다 마저우나 아니 강 히바대다 강 고기도 무세들 괜초나 고기 바래 와 데미디스라 어 강히라 얘한테 초다 데미게 괜초 됐어 나스 데라 창살로 히비게 데데 데라데 타닌 니마 타바 곤데 대중고를 쥐 스마 타바게 아 일등이 좀 그렇대네 대중고를 괜초로 와 데미디스라 괜초 데라 히비게 데도 괜초랑 이 좀 그래 근데 괜초 데라 치세진이잖아 아니 창살지 아 고스 기바 준비

0: 기박 지부권이 상상화 인세원 뭐야 너는 나와 희바디 예비 대행에 봐야다 니바 사직 자리 니바 사직 자리 나와다 여바다 다와다 치바대서 니바 사직 자리 디 니바 사직 잔들아 때니 얘네 초다 뎀바레 설아 얘네 초다 뎀바 강라 희비글라 계주 달라로 와 디니 얘네 대사기 여대 뎀 디는 내 덤바 니여는 계주 달라 상차로 희비글 언어로 대대 공디 해봐 단인 디마타바 그 코로나 고 그러 봐. 아니 라트 가나 고 세디라 라트 템 가는 유 세디. 샹차사기 열대 된 거. 어, 샹차레 슬라 세디 괜초 때 하스. 데미디스는 너다 고는 아, 냐비야나 샹서로 히비 라 찍바나 붙잡이. 아, 스드고 데바 나게 시바 이나 아, 샹차사기 열자는 때 말. 샤시자기 열자 때 말. 내 니바 너는 가는 거. 근데 샹차 로 히비 라노로 로데 아니 조식. 아, 갑딘 니가 아, 대자 그 대인데 레기 코로 조바르 템비 진세체니 조치 세거 찰로스 와야 대시 근데 이들다 아 간라인데 총아비 괜초 때라 샹솔로 히비 아 대인데 다 대시니 히 야바이나 와야 다 된디지 창도 대인디스라 다 디세지 왕기 아 다리 혼등이 뭐 깨지게 난데데 내난 차야지 대인들다 다리 혼등이 놓라 아 드니 자이 차는 것도 저 강히요 세디라 아니 취지 Chiba jiba yorwa, chiji. Oya, di yu di su lo, chiji siya di godin kandai jiyan baas. Chiji siya di godin kandai jiyan baas. Ani, jaga la ngayin chi tenji zombi kasi la, tenji zombi ka, ani, gosun rabo di kandai kandai yin ba. Ani, chiji tang, hiji ni nga wa yin ga me. Ani, sanji bi ki zawa la, chiji, di la, ani, ye yo ba. Tsikan jiye ki toni, chiji ki, chiba di yasa ki yor ye. 아니 제발지요. 다 대소 거니 아 아니 마 다 되지마. 아 우리시여 같은데 지리. 대인들 땅안서 상의자기 지치리세들 아니 취재해야 되지 고대. 대증나서 응의기죠. 취재지 고대는 가서 진의기죠. 근데 인과도 지리세들 아 취재가 논라 아니 이렇게 당보. 선지박 취재가 논 당보. 아 시절 괜찮아 상사위 가서 강라인데 총아위 괜찮더라 상사로 희비가 강라 희비가 라다대. 아 Tene, yente chunga wii kencho tela shantalo hibi ki chunga wii se aga aki guan reda kche. Tene kencho tela shantalo hibi ka tene deda da lada. Tene de la kanla ka la, nga wii ka e, dela ka deda la. O tre nda yubo ka tenyi yusu jiko kanre jingi ma. Tene kola nga su tene sangi cha ki tene. Tene, fonte jima ka non la, ta sheda, ani nyaya la, chepar jetan. Giwan gwenye taayiwa la chepa jetong, chenzo wishe de kipa shetan shera hini la ane chepa jetong, o teso korni, ane rengi de maa hiwa tang, zuo ji de chere se dili, ane chuji go giba, o da teso chere se dili, sa hiji ji ting, ane tise gu wangi, terinke, teni chichi ten tenan chan ya jing, chahi dili.
1: Dienju cema mandai tingzin da, lobyun cimi shiju jijin da, chichi cema jibie long ting da, Singin Tsima Nala Gatun Xia
2: Chidze Lhasaan Wumi Chita Li Chungze Lixi Chungzi Chiaju Jin Daje Gibi Yunglo Bichan De Xunze Singin Bungi Xi Sungbu
3: Linzin Di Zongzhi Dang Hihi Danyin Jianzu Pinchu Dang Jisu Da Juyin Zhongnam Chuk Dayamu

0: 워커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워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망히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는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야 니마라 제롱게 유네 총대공게 거시
1: 뱅게 볼로 녜세나 총대공게 루진다라 거시에 주나 여보를 산다 거 공어 물러게 유란 총대공라 다보 장킹 원즈리
2: 허스
1: 뱅게 볼로 루진다 멋살레 마르다 다룬 로 쪼자네 찌
3: 年初给干脆的年初被留了你把没呢我才干怕也这里打入竹节呢盘空那是那牛进入本宫本来了突进切去公公你妈了干脆切去留进到了留进到切得日的年去了人马的公公你妈了
1: 那家有你还是有你的人是在切让给干着我从等看起不能担心俺的大不解决俺让给满军吧蒙眼睛又吃死人他这天从带溜了你们老几从带空给过去就够月日呀没公公你们了等到切当公公没拿到杨老几从等看了跟着切让给切个人俺没留心的
3: 有两从单空单俺同公公母老用了就一那用了论定这人了求荣给大伯家入写的求荣给俺错了几通切了人俺错给银八马车求荣给用人呀大排东你家门不大了大门马车求荣公安被高比光的写到你去

主播那把做每用别进在一起去呢让用看见新闻那做别的闺女绝不能别自动给信息我把戏剧电给对说南元泼墨区批准错别就在这两年没拿了杨大别自动给大娃中国别来别当热锅的戏剧 대나 신조린지니 땡듀치 다채치윈자 이해 토투비 신루

0: 我那也我使不到那什么，现在这现在这，咋着了？喏，拖欠拿去啊，拖欠拿去。
1: 好嘞，
0: 去哪个干没得个年没结了呀？嗯，就这个就这菜单贴了呀，年老个白的，晓得吗？
1: 对对，
0: 他把都搁这当那个就这个就这就是你，嗯，俺说错完了，什么就姐姐都不晓得，晓得吗？怕我们说嘞？
1: 怕我们说啦？
0: 去哪个可谁就送的羊不晓得？
1: 呀呀，晓得啥？
0: 那是错完你就这个就这穷啥嘞？
1: 我说完了，
0: 就这个就这个呢，错完了就两个嘞。 유령권은 모두 규제 역사 유언의 규제 옆에 규제지 규제 세월에 규제의 규제 맞잖아 아니 안 좋다고 하는 거래 규례 맞으면 규제의 규제 되게 규례 두고 말하니